완전 민대 완전 유라야 바잔 민비양아 무리 장군 알아라 일마리 마라리 만비고리야 니누야르 열리리야 유라닝가라이 바잔 민비양아 무리 장군 알아라 일마리 마라리 만비고리야 니누야르 열리리야 유라닝 Yurlingarai, Jundungani Manu, Malu Rara, Kulvare Maralai, Pilivara Mujai, Jubiluru, Vinyamuru Manai, Jundungani Manu, Malu Rara, Kulvare Maralai, Pilivara Mujai, Jubiluru, Vinyamuru, Vinyamuru Manai, Varidalu, Vavire Maralu, Lagadinga, Yaravide, Nalai, Nalmuru, Hanai, Vareda, Lahau.